아지가 대공으로 했다고 돈이 아마 두분나가 가운데 보장모랑이 심어 우차고 요기물이 아라고 이후 행무와 이거 다 증폭하는 것도 앞에 앞에 앞에 아하고 타이타도 비자타랑 여쭤맞지 타이도 자도 비내려 그파도 가로 차이에 있고 아 타이오 헤메메메 하는 것도 맞지 차이고 타이오 가까 모임이 지나이 베이브오만 베이지랑이 저우 주로 녹지 빈와도 두드마마와 고마토 호주땅 아우 히포피에 제리 타파 모임이 야중래